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면 고향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들은 서로 정담을 주고받고 할아버지들은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속까지 시원해지게 하면서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고향의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고향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갈구고 닦아놓은 애틋한 삶의 토성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욱 그리곤 합니다. 대련에서 근무하는 정민아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듣는 노래 날이 꽃을 요청해 왔는데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고향은 우리의 삶에 푸근함과 정겨움을 안겨주는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용정시의 최은자 씨는 여름이면 소꿉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소꿉 시절 친구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을 내다봐. 그래야 잘 나와. 얼쏘 예. 야. 곱게 그렇지 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란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아이고야 전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아, 어찌다 나왔는데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빨리
3: 야야야야 가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거보다 웃는 게 낫지 괜히.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아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워댔는데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돈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1: 아이, 이모 아이,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말 못 당겼지. 미네 연기에 대해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우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 줄게요. 잘 됐어? 응.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봐라 여가 나 강의를 하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2: 그럼 너무 오래 말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네 해봐라
1: 아니,
3: 네 해봐라 네 해봐라
1: 뭐 해서
3: 해봐라
1: 한번 잘 봐요. 네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물 동물
3: 아이고 지랄이다 지랄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자는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고 이 친아들이 중요하고
3: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듣어요.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4: 어떻게 연습 잘 됐습니까?
5: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저 카메라 준비.
2: 저
4: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6: 잘한다. 우리 이 아들을
4: 오 그런.
6: 잘한다.
1: 야, 끝내내렸다 새우요.
4: 자, 쌀주머니가 왜 이거?
6: 그렇다.
4: 아줌마
6: 이거.
1: 야, 덥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6: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나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2: 아, 아니다. 난 이제 영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성격게 닦았을까? 대수 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닦아.
4: 예.
3: 장판 다시.
1: 아가?
4: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2: 이야 감독님 난 정말 장판을 깨끗하게 닦자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4: 이야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겹게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이고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동 못 봤는데 어찌인가.
2: 그래.
4: 저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셔. 예?
6: 자야
1: 정말
4: 좀 저 아줌마이
2: 예?
4: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말고 있잖아.
2: 그래 뭐
4: 정겹게
1: 정겹게 예.
4: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낚아보셔.
2: 아들!
3: 아들! 네. 아,
2: 그러니까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그렇지! 예.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4: 자자자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지어 이거 여보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1: 그렇지
2: 그...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는 왜 물어본 거야?
2: 야 요새 전터 숙제라고 말하댕이다
1: 야,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파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됐다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도
3: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밭에 나가 일 꽝꽝 하기보다도 더 힘들다 야 아프세?
2: 야
1: 일어서 엄마 와서
2: 감독님 예. 내 이거 광고 촬려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1: 글쎄 그 막소리야
4: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4: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2: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한다
1: 에이 감독님 예. 나는 예,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4: 아저씨는 있어.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자자자자 잡담 그만하시고 이제까지 예.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2: 아 숙제만 빼.
4: 예예.
2: 잘해.
4: 그리고 그
2: 잘해.
4: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모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3: 아이고 나는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니 간절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만 안 됩니다.
3: 어제
1: 엄마. 어? 엄마 이거 못하.
3: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에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어?
3: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불 수 있어
3: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1: 야 엄마 그러니까요 여기 가만 앉아있어
3: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3: 이게 무슨
1: 감독님.
3: 소리야
4: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아니다. 이런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한번 해야 되겠어
4: 아이 그건 아니 된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고 그 녹임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기 싶어 그랬는데
4: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되겠죠?
3: 감독이 예, 예, 예. 그러니까나 이 부분에는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4: 예.
3: 아이고
4: 예.
3: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4: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자까에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까?
3: 아, 알았어
4: 예예예 예.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3: 아이고 마 저 저래
4: 예예예 예. 한번 해보죠
3: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4: 이야.
1: 엄마 대박. 우리 엄마 1등이요.
4: 엄마 1등 잘했습니다.
1: 엄마 영화배우 해드리겠다.
4: 이번엔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4: 되지?
1: 예.
4: 알았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주세요! 저. 저기, 저기.
3: 저기요?
4: 자, 준비! 레디!
3: 영화 배우.
1: 에이씨! 가만히 있어, 쇼. 예. 예.
4: 자,
1: 시작!
3: 액션! 에이씨! 그 사람이야!
4: 그렇지!
3: 하나!
1: 좋습니다!
3: 어디야?
1: 쌀 주머니 내려놓고!
3: 잘한다!
1: 어우야! 어우야!
3: 정겹게!
1: 그렇지 자 좋습니다 저 할머니
3: 잘한다,
1: 할머니
3: 잘한다.
1: 할머니 대사
3: 어제
1: 엄마 재미요
3: 엄마 대사
1: 엄마
3: 말하라고
1: 대사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안 부르고 말해야 되지
3: 그래 그렇수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4: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잘 진 땅, 맛있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3: 내 이제 그래서
1: 어쩌면 완전히 뭐 맛있는 땅이라고 그래 그게 말이 맞어?
3: 야, 내 이제 그래
1: 가만히
3: 뭐 이제 그랬어
1: 버셔, 이러면 아이 된다는데도
3: 떨렸어
1: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네, 알겠어
4: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줘 저 할머니
3: 야.
4: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기도 카메라 렌즈.

0: 이 생각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죠.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잘어. 예. 잘어. 엄마.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줘서 미니 아이 긴장하고. 예.
0: 자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1: 알았어.
0: 돼지. 자 준비.
1: 알았어.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0: 하고 돼지 누나
1: 쌀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살 맛있는 쌀
0: 그렇지.
1: 세상에 둘도 없는 쌀
0: 그렇지.
1: 콱콱 먹어라
0: 야, 야, 콱콱 먹어라니요 야, 저 카메라도 왜 전국의 시청자 아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1: 아이 카메라 돼지라며
0: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1: 돼지 맞지
0: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 아들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1: 그럼 저게 돼지 얼소 아. 돼지 아이요
0: 아이.
2: 아, 왜야?
0: 야,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1: 아이고, 모르겠다.
3: 야, 엄마! 어.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0: 예!
3: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0: 맞습니다!
3: 야!
0: 뭐해라까?
1: 아이, 너무!
3: 아이,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야.
0: 야!
3: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1: 뭐야, 나도
3: 어쩌, 이거?
1: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3: 야, 이거 저것도 못하, 어째.
1: 떨려서 감독님
0: 예.
1: 저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 이 평상시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 다 한다. 말씀이 영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0: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1: 야, 감독님,
3: 할 수 있습니다.
1: 감독님
3: 마지막으로
0: 한번 모르겠다.
1: 예? 예,
0: 마지막으로 한번 찍기죠.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3: 아야, 오랜만에. 엄마. 엄마!
1: 야!
3: 엄마, 이게서 뭐야!
1: 야!
3: 엄마,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이거 어디는 몇십 번 이어지면서, 엄마!
0: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 같이 계신데?
3: 이거, 다른 집 같이 있는다, 어째요?
1: 어머, 우리 이거 다시마게 몇십 번!
3: 꼭 찍어야 돼요, 나는 엄마!
0: 저, 준비! 레디!
3: 부탁할게요, 엄마!
0: 액션!
3: 자, 엄마!
1: 긴장하지 말고!
3: 긴장하지 마! 이러면서, 마음대로 말아! 액션!
1: 어머, 빨리 말하죠!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풍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 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3: 엄마. 엄마.
1: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터실터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새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세상에 내놓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곱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둘 세월의 잔주름으로 기포만 갑니다. 6월 26일은 훈춘시 신안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금선 노인님의 84주세 생일이랍니다. 훈춘시 자연자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김군 씨는 아들딸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노년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해왔는데요. 김금선 어머님께서 만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혜연 씨는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이 무척 설레었고 기분은 한층 들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혜연 씨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밥상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사랑하자 우리 연결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9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파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3: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행복한 사람, 이문세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이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줬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면서 종종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한보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보라고 하네요. 여유가 없으면 늘 허둥지둥 가게 되지만 여유가 있으면 확인과 재점검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보 물러서면 한보가 남고 두 발자국 물러서면 두 발자국이 남으니 오히려 더욱 세게 달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혹여 마음이 급해졌다면 호흡 한번 고르고 오히려 멀리 돌아가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그런 등대가 됐길 바라보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웃는 거야.

서영은의 노래 웃는 거야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셨나요? 그래요. 어떤 일이 닥쳐도 웃다 보면 또 웃을 일들이 가득 생기길 바래보면서 선곡한 노래였는데요. 네, 오늘 여성클럽은 김홍화 작가님의 글 다시 잡은 손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에는 향기님, 김경희님, 영거리님, 금선희님, 태평양보험님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출석 체크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네, 문자가 온 걸 보면 가만히 우리 방송을 그래도 청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서 오늘 준비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이찬원의 노래입니다. 18세 순이 함께 들어볼까요?

언제 들어도 시원컬컬한 이찬원 가수의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화 작가님의 글입니다. 다시 잡은 손,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외국에 나간 지 1년이 되도록 감감무 소식이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연길의 공항에 있다고 했다. 남편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안심이 돼 티를 내지 않았다. 몇 년 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벼농사를 지어보겠다고 밭을 양도 받았다. 벼농사를 시작한 첫 해에는 생각보다 농사가 잘 돼 수입이 좋았다. 하여 이듬해 밭을 조금 더 양도 받았고 수입을 더 많이 올렸다. 재미를 붙인 남편은 그 이듬해 밭을 배로 양도 받았다. 밭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일손도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농촌에도 외국 바람이 불면서 일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삭값도 만만치 않았다. 남편은 지금 농사는 선진적인 농기계로 하기에 기계 하나면 일꾼 10명을 대체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농기계 가격이 비싸 한 번에 다 구입하기에는 돈이 많이 모자랐다. 넉살이 좋은 남편은 사돈의 발촌까지 찾아가 돈을 빌렸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이삿돈을 꿔 각종 농기계를 사들였다. 남편의 통 큰 투자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저 불안해했다. 주위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한편으로 벌면서 여건이 되는 한도에서 하나씩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한다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철이 되던 해, 남편은 10만 평방미터 되는 밭을 양도받았다. 사들인 농기계로 밭일을 하니 다른 집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끝낼 수 있었다. 일꾼들을 구하기 어려운 집들에서도 남편이 사놓은 농기계를 빌려 써서 남의 집 농사일까지 해줘 삭돈도 적지 않게 벌었다. 남편은 잠을 줄여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밭을 드나들며 벼농사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가을이 돼 알알이 터질 듯이 잘 연근 벼이삭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출렁이는 것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그러나 늘 좋을 것 같던 농사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떨어졌다. 가을거지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여느 때보다 빠르게 폭설이 내렸던 것이다. 벼들이 폭설에 넘어지고 눈 속에 파묻혀버렸다. 농기계를 갖춰놓고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는데 이 천군 만마가 전장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당 한구석에 놓인 채 무용지물로 전락됐다. 농기계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한 떼기 밭이라도 살려보려고 직접 낫을 들고 밭에 뛰어들었지만 그 넓은 밭의 표가을을 맨손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편은 벼밭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폭설에 쓰러진 벼처럼 남편의 노력도 희망도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해 농사를 지어 빚을 물려고 했는데 돈을 갚기는커녕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동안 빌린 돈을 계산해보니 70만 원이나 됐다.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7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이라니. 농촌병원에 출근하는 나의 한 달 월급은 겨우 1,500원이었다. 막막하고 두려웠다. 상황을 알고 비꾼들도 하나 둘씩 우리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들었다. 원래 술을 반기는 남편은 그 타격으로 더욱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불같은 성격은 더 거칠어져 갔다. 빚을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외국에 나가 일하는 길밖에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입던 옷 몇 벌을 짐가방에 달랑 넣고 외국으로 떠나갔다. 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지나 남편은 바로 일을 시작했다. 눈치가 빠르고 일 솜씨가 좋아 일당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남편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몇 년 안에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빚을 다 갚으면 우리도 남들처럼 시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도 시내에서 학교 다니게 하자고 약속했다. 남편도 꼭 그렇게 될 거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이는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내게 돈을 보내줬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줄어드는 빚을 보면서 조금은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니 연락이 잘 안 됐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돼도 남편의 소식을 알아볼 데가 없어 속만 바질바질 타들어 갔다. 그 후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손목을 조금 다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원하고 금방 일을 시작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꼭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제때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는 핑계만 길게 늘어놓았다. 나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전화기에 대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술을 먹을 기분이 나느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자연히 내 말은 곱게 나가지 않았다. 그 시기 우리는 자주 싸웠고 불쾌하게 통화를 끝냈다. 어떻게 됐든 아이의 생활비만이라도 꼭 보내달라고 했건만 남편은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그 뒤로 1년이나 감감무 소식이었다. 남편과 연락이 안 되자 비꾼들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재촉을 했고 지어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왔다. 모든 책임을 나 스스로 떠안은 채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남편이 더욱 미웠다. 차라리 죽었다면 단념이라도 하에 속이라도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꾼들의 성화에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전화기를 확 부셔버리고 싶었다. 월급의 절반을 떼내어 매달 이자를 물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를 굴리듯 자꾸 불어나기만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훌쩍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사라지면 비꾼들이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긴 울음으로 토해냈다. 그렇게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져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갔다.

남편이 외국으로 떠난 후 얼마 안 돼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올라왔다. 어릴 적부터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이는 아이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였다. 빚도 빚이지만 아이의 앞날도 중요했기 때문에 돌연히 이삿짐을 쌌던 것이다. 남편이 금방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약속 날짜에 맞춰 돈을 꼭꼭 보내줘서 빚을 갚고도 여유가 있어 덜어는 아이 학원비로 충당됐다. 내 월급의 절반은 리자로 나가고 절반의 절반으로 셋집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가련할 정도로 적어서 일전이라도 쪼갰어야 했다. 하여 아이가 먹고 싶다는 것도 마음대로 사주지 못했다. 쪼들려 살면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끝까지 학원에 보내려고 아등바등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림은 점점 궁해갔다. 결국에는 아이가 다니던 노래, 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재능을 타고났는지 아이는 그동안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와 나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줬다. 그러나 빚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못 시켜주게 생겼으니 부모로서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웠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도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말렸다. 금방 폐결핵을 앓고 난 내가 많이 걱정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고된 일을 견뎌내겠니? 그러다 몸도 망가지고 돈도 때울 수 있다.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없으면 애도 망칠 수 있으니 내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외국에 가지 말거라.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할 망정 되려 무거운 짐을 지워주다니. 부모님의 집 문서까지 빚 담보로 깔아둔 내가 못나 보였다. 8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는 최저생활보장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다른 자식들이 쥐어준 용돈을 모아뒀다가 나한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못난 당신 아들을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며 부모로서 큰 도움을 못 준다며 미안해하셨다. 양가 부모님 사랑이 있었기에 가슴 뭉클한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용기를 부여받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아버지는 이듬해 밭을 조금 양도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집들보다 많이 늦어도 어떻게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하여 액수가 적은 빚부터 하나씩 갚아줬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고 버틸만 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했다. 그쯤 감감 후 소식이던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것이다. 공항에 나가보니 남편은 추운 겨울인데도 두꺼운 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당장 뺨을 한 대 후려치고 끌고 가서 이혼 수속을 밟고 싶었다.
그래야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었던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질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생각뿐이었다. 갈 곳이 없는 남편을 그대로 놔두고 올 수 없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았다. 남편은 면목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간 남편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뒀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도 같이 울었다. 남편은 외국에 가서 빚을 갚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빨리 빚을 갚으려는 욕심에 일당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하는 한편 저녁이면 도박장을 드나들었다고 했다. 일확천금의 꿈을 꾼 것이 문제였다. 나중에는 일에서 번 돈까지도 도박장에 쳐넣다 보니 집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던 중 비자가 만기돼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여행 비자를 만들어 나가게 됐다. 그렇게 나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업체 사장님의 눈에 들어 팀장직을 맡게 되면서 전에 비해 수입도 배로 늘어 그대로 하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신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불법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결국 남편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이튿날로 바로 추방당해 내 앞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남편은 얼굴에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남편을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외국에서 겪은 일들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려나 그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눈이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어찌됐든 남편의 마음속에서 가족은 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나는 남편의 넉살 좋고 일솜씨가 좋고 자상한 면에 끌려 결혼하지 않았던가. 끼니마다 술 없이 못 사는 애수가 남편은 술주정을 부려 나를 힘들게 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아무리 곤드레만드레 취해도 꼭 챙겨다 줬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도 꼭 기억해 뒀다가 뜻밖의 기쁨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또 넉넉지 못한 생활에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래도 먼저 우리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마음을 썼다. 결혼식을 올릴 때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은 진날 마른 날 가리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아이에게도 부모 한쪽이 부재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내 손을 잡은 남편의 손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남편은 다시 농사를 지었고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술도 적당히 마셨고 술주정도 부리는 차수가 줄었다.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게 됐다. 우리 아버지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농사철이면 농사일을 했고 한가한 시간에는 부업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일전이라도 모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는 7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빚 때문에 생활이 쪼들려 과외 한번 시켜본 적이 없는 딸아이도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캄캄하던 내 삶에 마침내 햇살이 비춰들게 되면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할 여유까지 생기게 됐다. 이만큼 살아보니 아무리 앞에 어려움과 곤란이 기다리더라도 노력하고 분투한다면 꼭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노력한 만큼 주렁진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추운 겨울이 왔으니 범인들 멀리.

금방 김홍화 작가님의 작품 다시 잡은 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박현준 맘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부부라는 노래인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홍화 작가님의 작품 다시 잡은 손. 네, 이 작품을 감상하시고 우리 여성 클라비치 그룹에 계시는 향기님께서 추운 겨울이 왔으니 범인들 뭘까? 인생 역경 이겨내고 다시 잡은 손. 해피엔딩 한편의 드라마 같은 좋은 글. 아나운서의 진정어린 낭독으로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순간 울컥하고 마음이 흐느끼는 그 느낌 진정 감동입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에 희망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김경희님께서 미운정, 고운정을 가진 것이 부부랍니다. 그래요. 이 부부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여성 클럽에서는 제가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희님은 네, 발언권이 누구보다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운정, 고운정을 가진 것이 부부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현시대에 흔히 존재하는 사연이지만 필자는 자식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려는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또 부부라는 정 하나로 얄미워해야 할 손을 다시 잡은 손이라는 감동의 글 잘 감상했습니다. 그래요. 얄미워해야 할 손. 그렇죠. 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도 또 순탄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빚이라는 짐을 지고 아마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혹여 그런 빚이 아니라도 지금 또 젊은이들은 네, 집 대출 뭐 여러 가지 대출을 안고 또 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히려 부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진정한 동반자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가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르녹입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매일 남이 부린 행운을 줍는다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뭐야? 엄청 잘난 체 하네. 아, 기분 나빠라는 식으로 밉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자기 긍정감이라는 말이 커다란 붐을 일으켜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자기애와 관련한 명언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행동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나 자신보다 남의 인정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만의 정원과 룡혼을 가꿔라. 네, 오늘 아침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응원하시며 더욱 밝은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시간,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저홍매님의 작품을 한번 만나보시죠. 벤또와 도시락.

어느 날 세 식구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딸애가 방학 동안 집에서 하는 밥만 먹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먹는 점심밥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다. 평소라면 스치듯이 지나쳤을 법하지만 야위어 가는 딸애가 마음에 걸려 내일부터 도시락을 챙겨주겠다고 대답했다.

의외로 도시락을 준비해 주겠다는 내 말에 딸에는 미처 반응을 못하나 싶더니 금세 얼굴색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딸에는 인순 자신만 특수화를 부리는 것이 싫다면서 사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깊숙이 보관해뒀던 도시락통을 찾아 꺼내어 씻어놓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채소를 살펴보면서 메뉴를 짜놓았다.

알람 시간을 평소보다 20분 앞당겨 설정해놓고 내일의 도시락 준비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분주히 돌아치며 계란말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허나 나래가 가장 좋아하는 케찹프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고는 살짝 김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 이어서 준비한 볶음 채소에는 또 과량의 소금을 넣는 실수까지 범했다. 하악하고 집에 돌아온 딸애로부터 반찬이 짜다는 평을 들었다. 그래서 이튿날에는 전날의 경험에 비추어 좀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싸줬다. 딸애의 하학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졌다. 집에 돌아온 딸애는 도시락통을 주방에 가져다 주며 오늘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반찬을 나눠 먹었는데 엄마의 음식 솜씨를 엄청 칭찬하더라면서 으쓱해하는 것이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딸애의 학급 친구들의 긍정까지 받고 나니 묘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더욱더 알뜰하게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부터 딱히 특별 메뉴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반찬거리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달걀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달걀이 반찬 재료가 아닌 날에는 밥속에 늘 삶은 달걀을 보이지 않게 넣어서 보냈다. 밥속에 숨겨진 달걀을 찾아 먹는 것을 본 딸애의 친구들이 신기해했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반복되자 어느 날부턴가 딸애의 옆자리 친구는 아예 점심밥 먹는 시간만 돌아오면 밥속에 달걀이 숨어 있는지 없는지 알아맞추기 놀이까지 한다고 했다. 나와는 달리 삶은 달걀이든 달걀말이든 다른 채소와 곁들여 볶든 달걀을 잘 먹어주는 딸애가 그저 고마웠다. 허련 어린 시절에 요별나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엄마를 들볶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향 중심에 위치한 소학교를 다녔다. 더불어 좋기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으므로 1년 사시절 줄곧 벤또를 사들고 다녀야만 했다. 요즘처럼 디자인도 예쁘고 보온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락통이 없었던 시대라 그 시절에는 너나 없이 일명 벤또라고 하는 나부로 된 단칸짜리 통에다 반찬과 밥을 가지런히 담고 다녔다. 겨울이면 벤또를 난로 위에 얹어 덮이곤 했는데 음식이 타는 냄새로 무슨 반찬이 들어있는지 맞추기도 하고 벤또 밥에 가마치가 앉으면 긁어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기도 했다. 또 벤또는 밀봉이 잘 되지 않아서 반찬 국물이 새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래서 교실에는 늘 반찬 냄새가 진동했다.

가끔에는 나처럼 벤또를 싸는 애들이 여럿이 되었는데 시골 아이들의 반찬 메뉴는 거의 엇비슷했다. 감자 볶음, 가지 볶음과 같은 채소 볶음은 주어 메뉴였고 싱싱한 채소가 적은 겨울만 되면 배추김치 볶음이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내내 배추김치 볶음이 벤또를 독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어쩌다 고기 반찬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건 명절 때나 특수한 날이라야 가능했다. 그나마 가을이면 미꾸라지 고추 볶음 같은 특색 메뉴도 자주 있었으나 입이 짧은 나에게는 훌륭한 반찬은 아니었다. 모든 반찬 중에서도 고급적인 반찬이라면 당연 달걀 요리였다.

엄마는 매년 어김없이 닥치기를 했다. 닭들이 알나이를 시작하면 우리한테 그나마 영양 보충이 되어줄 달걀을 먹이는 재미가 쏠쏠했고, 달걀을 팔아 영돈을 모았는가 하면 돈이 급히 필요한 시소매는 닭을 팔아 살림이 보태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니 당시로선 닭치기가 손꼽히는 부업 중의 하나였다.

다들 반찬으로 달걀을 선호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달걀을 싫어했다. 삶은 달걀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고 그나마 달걀볶음은 조금 먹긴 했지만 팔을 곁들이면 아예 젓가락이 가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엄마는 밤마다 달걀볶음을 할 때면 팔을 성성 썰어 넣었는데 접시에 담겨진 노란 달걀볶음에 여기저기 수놓은 듯 사이사이에 살이 잡고 있는 파란 파만 보이면 나는 식욕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벤또에 팔을 넣은 달걀볶음만 담겨 있으면 그날 나는 점심을 굶는 권욕을 치르더라도 벤또밥을 통째로 남기는 것으로 엄마한테 무언의 항의를 제기했다.

돌이켜보면 팔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반찬으로 담아주는 엄마가 미웠다. 그 시절 반찬에 대한 나의 요구는 특히나 높았다. 감자볶음도 모양새를 논하면서 넓죽하게 썰기를 원했고 채를 썰어 볶으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딸에는 나와 사뭇 달랐다. 딸에는 거의 가리는 게 없이 잘 먹는 편이었다. 장국과 김치, 가지찜 같은 전통 음식을 좋아하고 냉장고에 남은 채소를 아무렇게나 볶아줘도 잘 먹었으며 간단히 볶음밥을 해줘도 군말이 없다.

어느 날 저녁에 딸애를 보고 내일은 도시락 반찬을 뭐로 준비해줄까라고 물었더니 괜찮아요. 아침에 뭘 먹으면 그걸로 준비해주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또 어느 날 딸애는 도시락을 먹을 때면 온통 엄마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예기치 못했던 딸애의 고백에 감동의 잔율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사실 아이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티없이 순수하다. 애써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곧 사랑이다. 딸의 말처럼 도시락은 곧 사랑이었다. 만든 사람의 정성을 담은 사랑 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오늘 딸에게서 새롭게 배웠다. 문득 옛 시절의 또 다른 도시락 추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기억 속 수면으로 떠올랐다.

저송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시내에 와서 셋집을 맡고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때 사촌 언니가 나를 돌보면서 2년 동안 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줬다. 갓 20살이었던 언니에게는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을까 싶지만 가습불도 아닌 전기콜로로 언니는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고 알뜰하게 벤또를 챙겨줬다.

여전히 시골에서 채소를 날라다 먹었으므로 반찬의 범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언니표 감자 달걀 볶음은 채칼로성 감자에 달걀을 볶은 것이었는데 그 또한 별미였다. 이때는 내가 조금씩 달걀을 받아들이는 시점이기도 했다. 물론 그 전까지 살면서 전혀 보지 못한 배합이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다행인 건 이때로부터 반찬과 밥을 분리해 담을 수 있는 보온 도시락통이 등장하면서 채소 국물이 흘러서 덮밥으로 된 부르 터진 밥알 따위를 씻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

텅은 벤또보다 버움 기능이 훌륭하지만 대신 내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깨지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여러분 도시락통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초중 3학년에 올라와서는 전탁 생활을 하다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챙겨주는 도시락을 먹었다. 하지만 가끔씩 밥이 남을 경우에는 하학길 도중에 자주 비워내는 행위를 했다. 대학생이 되고 외지 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히 집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심지어 엄마가 해주는 감자볶음의 모양새가 넓죽하든 채로 썰었든 가릴 것 없이 앞에만 있다면 밥그릇을 걷더니 바닥날 정도로 간절했다.

4학년 때 우연히 학교 부근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중년 부부를 알게 됐다. 가게를 따로 차리지 않고 가정집에서 만들어 파는 중년 부부의 도시락은 인기가 대단했다. 그 비결은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밥 같은 도시락이었기 때문이다. 중년 부부가 만들어 파는 도시락의 도시락통은 벤또도 아니요, 보온 도시락통도 아닌 일회용 비닐 도시락통이었지만 중년 부부의 정성이 따뜻하게 녹아있어 인기가 요달리 많았다. 거기에 중년 부부 단둘이어서 도시락을 만들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매일 일찍 찾아가 기다려서 도시락을 사오는 것이 하루 일과로 되어버렸다. 매일 점심 한때뿐이었지만 먹는 순간순간 엄마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가난한 세월에 제한된 재료로 늘 입이 짧은 철없는 딸의 반찬을 고민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전에 준비해봤던 도시락을 떠올려보니 연애 시절에 남편을 위해 만들었던 사랑의 도시락과 딸의 유치원 첫 소풍을 위해 만들었던 도시락이 전부였다. 그러나 딸에게 도시락을 준비해줬던 지난 한 달여 동안 나는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게 됐다.

이 어찌 그냥 도시락이랴. 도시락통에 담긴 건 단지 누군가의 끼니를 애워줄 음식물뿐만이 아니었다. 도시락통에는 담아도 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따뜻하고도 무한한 사랑과 동반, 정성과 감동, 기대와 설레임이 오롯이 담겨있다. 오늘도 딸에는 어김없이 도시락통을 건네주며,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깍듯이 인사를 해온다. 순간 노란 달걀 볶음이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루라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기운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토닥토닥 해주고 내일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응원하며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 대표 사례에 심수 할빈 산업단지가 유일한 전국 지역 간 1대1 협력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1기 프로젝트는 루작 등록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으며 기업 입주율은 90%를 넘어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첨단 장비 등 핵심 산업의 집적도는 91.7%에 달했습니다.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춘신은 양질의 삼림 생태자원, 지리적 강점, 독특한 민속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국경마을 전면지능에 집중하며 특색 민박 산업을 각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이끄는 핵심 매개체로 삼고 있습니다. 가암현 홍광향은 생태, 국경, 공룡 문화라는 세 가지 핵심 자원을 활용해 민박으로 산업 일으키고 문화 관광으로 사람을 모으며 민족 단결로 발전 도모하는 새로운 농촌 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가암현 홍광향은 혁신적인 산업 운영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당 지부가 선도하고 촌 집체가 자금을 출자하며 유능한 현지 인재가 경영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협동, 운영, 매입, 회수, 임대 등 다각적 방식으로 26채의 농촌 빈집을 활용해 그림 속 집이라는 특색 민박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구역을 가로지르고 세 거점을 잇는 고품질 민박 클러스터가 형성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민박 객실 서비스, 음식 조리, 청소 유지 보수 등 일자리를 현지 각 민족 주민에게 우선 배분해 집 가까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광향의 전체 민박 산업은 루적 110여 명의 주민 일자리를 창출했고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천 원 이상 늘어 촌 집체 경제를 꾸준히 확장하며 관광산업의 혜택을 모든 민족 주민이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광향은 공룡 문화, 림구 민속, 중로 국경 정취를 심층 발굴하고 문화 요소를 민박 건축과 운영 전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형 고품질 민박을 조성하고 공룡 테마 장식, 민속 소품을 배치해 국경 특유의 문화 관광 체험 공간을 만들어 관광 유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홍광향 내의 여러 광장에서는 문화예술의 달, 농촌축구대회, 맥주축제, 빙설축제, 모닥불 파티 등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차례 이상 특색 행사가 열려 낮에는 관광, 밤에는 쇼핑하는 소비사슬을 완성했습니다. 홍광향은 민박 산업 전 과정에 민족 단결 진보 활동을 접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 종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 홍보원, 서비스 요원, 연락원 역할을 맡아 상세한 여행 일정 기획, 문화 해설, 후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경 마을의 따뜻한 정을 관광객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암 동산구, 공룡 국가지절 공원, 국경 관광 포인트 등 문화 관광 자원을 연결해 3박 4일 고품질 관광 코스와 몰입형 자전거 순환 로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민박에 체류시켜 전역이 소득을 얻는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했으며 정기적인 민족문화 전시 행사를 통해 각 민족의 활발한 교류와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철도 할빈국 그룹유한회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23일 기준 동강철도 통상구의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통행량은 누적 128편, 물동량은 11만 톤 이상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통상구의 크로스보도 물류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시 빙설산업의 품질혁신성과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대학 및 기업 소속 5개 팀이 로드쇼 형식으로 각각 탄소 섬유 스키보드, 스키 장비 신기술, 식물 채색 얼음 연구 개발 등 최첨단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빙설 장비 점검 실험실 건설과

공공 케이블카 구조기 연구개발 도 프로젝트도 현장에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할비는 최근 몇 년 동안 빙설 산업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설명회는 빙설 장비 산업의 단일 분야 돌파에서 전체 체인 협력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흥룡강성 제16회 체육대회 및 제9회 장애인체육대회 개막 카운트다운 50일 뉴스브리핑이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이번 대회 엠블럼과 공식 마스코트인 치치하을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개막식은 8월 15일 치치하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흥룡강성 제16회 체육대회는 C그룹과 대중그룹 두 부분으로 나뉘며 C그룹 경기는 32개 종목, 40개 세부 종목 으로 구성돼 겨울 스포츠의 전통 강점과 신흥 스포츠 종목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현재 겨울 종목 경기는 모두 마무리됐고 여름 종목 경기는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대중그룹 경기는 축구, 농구, 배구 등 3대 구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제9회 장애인 체육대회는 시력, 지체, 청각, 지적 장애인 참가 종목을 포함해 총 10개 종목, 약 280개 세부 종목으로 나누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할빈시 조선족 노년문화협회가 6월 27일 노년의 마음 당을 향해 노래로 당에 바친다를 주제로 한 합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산하 각 분회의 문예골관들이 참가해 힘찬 노래로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합창, 여성 사중창, 음악 시랑송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며진 공연에서는 조국을 노래하자 당의 산노래를 바치리 우리는 큰 길을 따라 나아간다 등 널리 알려진 홍색 가곡들이 잇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로 예술인들은 열정적인 무대로 초심과 신념을 노래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여성 사중창 위대한 중화와 음악 시랑송 당의 빛바른 영원히 중화를 비춘다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와 조국을 노래하자를 함께 부르며 공연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합창대회는 홍색 정신을 계승하고 조선족 노년층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노년층의 풍채를 보여주고 겨울 를 강화하는 뜻깊은 무대로 됐습니다. 할빈시 조선족 노년문화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노년층의 행복한 문화생활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0번째 시간입니다.

0: 번개는 목장 구름을 찢어놓지는 못하였지만 요란한 우리는 낮췄던 구름층으로 굴러 지나가며 큰 비를 억수로 퍼부었다. 비. 하늘도 인간의 불행을 슬퍼하여 흐느끼는지 여름날에 소나기를 쏟아붓는데. 밤.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음침한 밤은 오로지 저만이 이 세상의 지배자인 듯 암흑을 짙게 편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어머니는 빗방울이 퉁탕거리며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1: 아니, 내 머리는 잘려오지 않았는가? 어떻게 되어 아직도 살아있지? 여기는 어딘가? 우리 집구들인가? 아니, 차가운 걸 보니 맨바닥인가? 아니다, 이거 세멘트 바닥인데. 우리 집이야 흙방당이지.
0: 어머니는 눈을 힘겹게 떴다.
1: 왜 불이 없지? 애들이 다 잠들었는가? 여긴 왕요일의 집이구나.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0: 한참 생각해서야 기억이 되살아났다. 자기가 아니라 성매가 목을 잘리웠다.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 다시는 그 훌륭한 처녀가 없게 되었구나.
1: 성매.
0: 어머니는 울었다. 슬픔에 겨워 슬피 흐느꼈다.
2: 여기 매우라. 아까 자르면 때려 죽이고 말겠다.
0: 문 밖에서 악착스런 욕설이 날아 들어왔다.
1: 내가 놈들에게 붙잡혔구나.
0: 어머니는 이때야 비로소 온 몸이 쑤셔나고 옴짝할 수 없이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괴력은 두 놈이 들어와 어머니를 끌고 나갔다.
3: 빨리 나와.
0: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하여 빗물을 받아 마시려고 입을 한껏 벌렸다. 대청 안에 끌려 들어가서도 입술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감빨았다.
3: 목이 말라? 찬물이나 한 곳 보들지.
0: 왕죽은 위선을 떨었다.
3: 어서 포승을 풀어줘라. 자, 여기 앉소.
0: 어머니는 포승에서 풀려나고 의자에 끌려가 앉았으나 너무 긴 시간을 뼈마디가 저리도록 꽁꽁 묶이었던 탓으로 괴로움이 덜어지는 감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였다. 강한 불빛에 그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집안의 모든 것을 가려볼 수 있었다. 원래 왕요일이 응접실로 쓰던 이 방은 지금 괴력은 중대부가 자리 잡았다. 새하얗게 회칠한 집안은 가스등불 아래에 붉은 오칠한 책걸상들만이 놓여있어 한결도 음침하고 횡등그렁해 보였다.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것을 휘둘러 보고 나서야 왕죽이 차 한 곳 붙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였다. 그는 목안이 너무 타서 곁불내가 났다. 얼마나 그 찬물을 들이키고 싶었으랴. 그러나 왕죽 놈의 음험한 기색을 보자 사악한 기슭에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금시에 분노로 생리적인 욕구를 억눌러 버렸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왕죽을 쏘아보았다. 왕죽은 얼결에 흠칫 물러서며 가까스로 태연한 척하였다.
3: 자, 마시오.
0: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며 팔을 휘둘러 왕죽의 따귀를 호되게 때렸다. 왕죽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거렸다. 그는 상관을 징그럽게 이그러뜨리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치솟는 배를 억제하며 늙가렸다.
2: 생각해주는 것도 몰라?
3: 여러 말할 것 없다. 기계를 어느 옷에 묻었어? 넌 그만해.
0: 어머니는 그의 낯짝에 침을 탁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2: 이놈아치네.
1: 기계 꿈도 꾸지 말아라. 사람을 잡아먹는 놈 기다려봐라. 내 뼈가 부서져도 꽃물만큼 알려주는가?
2: 이런 된맛을 보여줘라.
0: 왕죽은 발끈 화가 나서 더는 참지 못하고 꽥꽥거렸다. 대여섯 괴력운 놈이 줄이대, 밧줄, 몽둥이, 벽돌, 가죽 책집, 쇠꼬챙이, 인두둥과 이글이글 타번지는 화로불을 손에 들고 우르르 쓸어 들어왔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응접실은 모든 형구가 다 갖추어진 고문실로 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소름이 쫙 끼치게 하였다. 이들은 어머니를 주리대 위에 올려놓고 꽁꽁 묶었다. 왕죽이 어머니 다리 밑에 벽돌 한 장을 받쳐놓고 한마디 물어본다. 대답은 욕설이었다. 놈은 또 한 장 밀어넣는다. 여전히 욕설이다. 다시 또 한 장의 벽돌. 어머니 다리 아래에는 일곱 장의 벽돌이 쌓였다. 뼈마디에선 부득부득 소리가 나고 얼굴에선 콩알 같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끝내 의식을 잃고 말았다.
2: 말할 테냐 안 할 테냐.
0: 왕죽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보자 또 꽥치소되었다. 구람 없는 목소리였다.
3: 너는 알아. 다 알고 있어. 너의 집은 공산당의 소굴이야.
0: 왕죽은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1: 알지. 알고 말고. 하지만 너에게는 대해주지 않는다.
0: 어머니는 가슴 속에 긍지가 벅차올랐다.
3: 이봐라. 다른 형벌을 들이대라.
0: 왕죽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어머니는 대들보에 동동 매달렸다. 왕죽이 가죽 채찍으로 악을 쓰며 어머니를 후려 갈겼다. 손목이 시큰해지자 다른 한 놈이 교대해 나섰다. 피가 어머니의 발을 타고 흘러내려 잠깐 사이에 흥건히 바닥에 고였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욕을 그치지 않았으나 후엔 또 그만 까무라쳤다. 놈들은 향불 용기를 쏘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2: 어때? 아직도 뻗달 셈인가?
0: 왕족은 냉소를 지었다.

0: 강도들의 막날 날이 곧 닥쳤다는 걸 말해주마. 응? 이놈들, 이놈들의 끝장도 멀지 않았다. 사람 잡아먹는 악기들아. 내 아노리 숨만 붙어 있어도 네 놈들을 용서치 않겠다.
1: 이래 이래 성발을 바꿔.
2: 절병이 이글거리는 화로에서 불꽃이 탁탁 튀는 빨갛게 단 인두를 뽑아내었다.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살을 태우는 진한 연기가 솟구치 올랐다. 어머니는 오장육부가 몽땅 찢어지고 부서지며 온몸이 산산이 흩어져 이 세상에 더는 자기의 존재가 없어진 것만 같았다. 그는 차라리 이렇게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랭수 벼락을 맞고 또 깨어났다. 그에게는 이미 놈들을 욕할 힘이 없었다. 그는 깨물어 터진 입술을 꽉 악물고 입가에 깊게 패인 가는 주름을 보르르 떨며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왕죽은 또 심문하였으나 피 섞인 가래의 세례를 상판에 받았을 뿐이었다. 그는 펄펄 날뛰며 가장 악랄한 수단을 들이대었다.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놈들은 그가 깨어나자 정말 사람으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형을 행하였다. 살인귀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한밤중까지 어머니를 대여섯 번이나 의식을 잃게 고문을 들이대었다. 그러나 놈들이 얻은 것은 오직 욕설, 가래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 젊은 왕족마저 드디어 지쳐버렸다. 그는 풀이 죽어서 뇌까렸다.
1: 이 로파는 공산당의 무슨 보물을 받았길래 이렇게 완고하지 정말 모르겠구만. 이래 가둬놔.
2: 어머니가 고문을 받는 바로 같은 시각에 벽을 몇 개 사이두고 왕간지는 시내에서 방금 온 자기의 정부 숙하와 구두에 누워 아편을 피고 있었다. 왕간지는 낮에 사강가에서 돌아와서 얼굴에 코피를 씻어버리고는 인차 이 미인과 상봉했다. 둘은 온종일 딱 붙어서 히닥거렸다. 숙하는 23살 나는 여자였다. 그의 납죽으레한 얼굴은 오관이 비교적 바로 박힌 축인데 너무 잘 먹은 탓인지 일찍부터 나이에 맞지 않게 몸이 나서 납작한 얼굴이 피둥피둥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아 보기 흉하였다. 숙하가 아편을 쓱 들이빨아서는 입을 오므리고 공중에다 호호하고 연기 동그라미를 그리면 왕간지는 거기에 대고 후 연기를 불었다. 하늘의 연기가 동그란 연기를 뚫고 지나갔다. 숙하는 키득거리며 아편을 버리고 아양을 떨었다.
3: 당신은요 참 재간이 있다니까요.
2: 갑자기 옆드락에서 소름 끼치는 피명 소리가 들려왔다. 숙하는 왓들 놀라 왕간지를 또 밀었다.
3: 사람 간 떨어지겠네. 아유, 참.
2: 왕간지는 도리어 희죽희죽 웃으며 그를 품 안에 끌어안고 말했다.
4: 뭐시? 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 오라.
3: 아이고, 그 따위.

0: 이 늙은 오빠를 잡아서 못 살게 굴 건 뭐예요? 재간이 있으면 팔로군이나 찾아볼 것이지.
1: 뭐? 팔로군?
2: 원간지는 흉악스레 낯짝을 부들거렸다.
1: 그 로파가 팔로군 열놈보다 값이 더 있어. 늙은 로파라고? 공산당이야.
0: 당신도 참. 공산당 팔로군 말만 나오면 곧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포악해요.
2: 숙하는 손가락으로 왕간지의 번데머리를 콕 찌르며 말했다. 왕간지는 쌀쌀한 웃음을 지으며 음험하게 입을 열었다.
1: 난 공산당을 증오해. 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공산당을 따르는 가난뱅이들을 저주한단 말이야. 그놈들이 말썽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일본군이 오자바람으로 우리는 왕정위 총재를 따라 밖에서 향락을 누리고 있었을 거야.
2: 옆에 뜰악에서 신문하는 소리와 흉기를 다루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3: 말아! 안 말해? 말이라고!
2: 원간지는 숙화와 함께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화가 나서 숙화를 밀어버리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었다.
1: 이 늑다리가 낮에도 굴하지 않다니 아직도 버티는군. 때려 죽여도 입을 열 것 같지 않다. 내일 끌고 가서 찾아내야지.
2: 그는 구들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에 사라졌다. 드라마 숨바귀꽃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면 고향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들은 서로 정담을 주고받고 할아버지들은 장기 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속까지 시원해지게 하면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은 고향의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여기는 나의 고향을 감상합시다.

고향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갈구고 닦아놓은 애틋한 삶의 토성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더욱 그리곤 합니다. 대련에서 근무하는 정민아 씨는 타양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고향

하지만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 듣는 노래 나리꽃을 요청해 왔는데요. 정민아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고향은 우리의 삶에 푸근함과 정겨움을 안겨주는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셨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용정시의 최은자 씨는 여름이면 소꿉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시내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면서 소꿉 시절 친구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을 내다봐. 그래야 달라. 얼쏘 예. 곱게 그렇지. 사뿐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그래퍼요. 촌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어찌다 나오는데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에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빨리
3: 가라.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괜히.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워 됐는데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좋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만 올라갑니다.
1: 이모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많이 본다니겠지. 미네이 연기에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우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줄게요. 잘 듣소.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봐라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2: 그럼 너무 오래 말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3: 네 해봐라.
1: 아니
3: 미세 네 해봐라. 너무 해봐라.
1: 한번 잘 봐요. 네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글동글
3: 아 그만 지랄이다 지랄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자는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오 이 친아들이 중요하오.
3: 그치?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듣소 야.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4: 어휴 감독 연습 잘 됐습니까?
3: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1: 정식.
4: 저 카메라 준비.
2: 소품
4: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5: 잘한다. 우리 아들.
4: 오 그런.
5: 잘한다.
1: 야, 끝내내도 세고요.
4: 자, 쌀주머니 이거.
5: 그렇지.
4: 아줌마
1: 힘. 야, 더 크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5: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아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 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2: 아, 아니다. 난 이제 형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정겹게 닦았을까? 대수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다시 닦아.
4: 예.
3: 장판에 다시.
1: 아가?
4: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2: 이야. 장판을 깨끗하게 닦자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겹게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독 못 봤는데 어찌인가.
3: 그래.
4: 저 할머니 아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셔. 예?
3: 자야
1: 생활적으로
4: 저 아줌마
2: 예?
4: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살면서 말고 있잖아.
2: 그래 뭐.
4: 정겹게.
1: 정겹게. 네.
4: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낚아보셔.
2: 아들!
1: 아들! 네.
2: 아, 그럴까라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예.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았지 어떻게 해야 될 거
4: 자자자 한번 낚아보셔 한번 낚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지어 이거 이거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1: 그렇지
2: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를 왜 물어본 거야?
2: 야 요새 전통 숙제라 하고 말아댕긴다
1: 야,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파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됐다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가고
3: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밭에 나가 일을 꽝꽝 하기보다도 또 힘들다 야 아프지?
2: 야
1: 글쎄 말이다
2: 감독님
4: 예.
2: 내 이거 광고 촬영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1: 글쎄 그 맛소리 안 돼
4: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4: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2: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합니다
1: 에이 감독님 예. 나는 예,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4: 아저씨는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자자자 잡담 그만하시고 잠깐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2: 아 숙제만 빼요?
4: 예, 예.
2: 잘해
4: 그리고 그
2: 잘해.
4: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3: 아이고 나는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이 감독님 아이 됩니다 아이 됩니다 우리만 아이 됩니다
3: 어제?
1: 엄마 엄마 이거 못하
3: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 이래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3: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불 수 있어
3: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1: 야 엄마 그러니까요 여기 가만 앉아있어
3: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3: 이게 무슨
1: 감독님.
3: 소리야
4: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런 예.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한번 해야 되겠어
4: 아이 그건 아니 된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고 그 누김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기 싶어 그랬는데
4: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되겠죠?
3: 감독이
4: 예, 예, 예.
3: 그러니까 나 이 부분에는 감독.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4: 예.
3: 아이고 예.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4: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진짜 가지 않습니까?
3: 아이고 알았어
4: 예예예 예, 예.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3: 아이고 마 저 저래
4: 예예예 예. 한번 해보죠
3: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4: 이야.
1: 와. 엄마 대박. 우리 엄마 1등이요.
4: 엄마 제일 잘했습니다.
1: 엄마 영화 배우 해야 되겠다.
4: 이번에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4: 되지?
1: 예.
4: 알았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저 할머니.
3: 저기요.
4: 자, 준비. 레디.
6: 영화 배우.
1: 액션. 예, 가만히 있어. 보여.
4: 자,
1: 시작. 액션.
3: 액션. 잘한다.
1: 그렇지.
3: 하나.
1: 잘했습니다.
3: 어디야?
1: 쌀 주머니 내려놓고.
3: 잘한다.
1: 어우야. 어우야.
3: 정겹게.
1: 그렇지 자 좋습니다 저 할머니
3: 잘한다,
1: 할머니
3: 잘한다.
1: 할머니 대사
3: 어제
1: 엄마 재미
3: 엄마
1: 대사
3: 말하라고
1: 대사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안 부르고 말해야 되지
3: 그래 그렇수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땅 맛있는 땅
4: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살진 땅, 맛있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3: 네, 이제 그래서
1: 어쩌면 완전히 뭐 맛있는 땅이라고 했구나 그게 말이 맞어?
3: 야, 네 이제 그래
1: 강도님
3: 뭐 이제 그랬어
1: 어서 우리만 아이 된다 안 되더나
3: 떨렸어
1: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네 알겠어
4: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줘 저 할머니
3: 야
4: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젠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2: 그러니까 잘.
4: 예.
2: 잘.
4: 엄마.
2: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줬으 미냐. 아이 긴장하다.
4: 예. 자 우리 한번 해보겠어.
2: 알았지.
4: 자 준비.
2: 예.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4: 하고 돼지 누나
2: 쌀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살 맛있는 쌀
4: 그렇지.
2: 세상에 둘도 없는 쌀
4: 그렇지.
2: 콱콱 먹어라.
4: 야, 야,
2: 어머니
4: 콱콱 먹어라니요. 야, 저 카메라도 왜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2: 아이, 카메라 돼지라며.
4: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2: 돼지 맞지.
4: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2: 그럼 저게 돼지 얼쏘 아. 돼지 아이요.
4: 아이.
1: 아우야.
4: 야,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2: 아이고 모르겠다.
4: 야, 엄마.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1: 예.
4: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1: 맞습니다.
4: 야. 뭐이라까?
2: 아이 좀.
4: 아이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야.
1: 야,
4: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2: 뭐야 나도
4: 어쩌 이거.
2: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4: 야 이거 저것도 못다 어째.
2: 떨려서. 감독님.
4: 예.
2: 이저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다 한다. 말씀이 용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4: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2: 감독님...
4: 할 수 있습니다.
2: 감독님
4: 마지막을 한번
1: 모르겠다.
2: 예? 예,
4: 마지막을 한번 지키죠.
2: 마지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4: 아야, 오랜만에. 엄마! 엄마!
2: 야!
4: 엄마 이게서 뭐야?
2: 야! 엄마
4: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이거 어제는 몇십 번 연습했어. 엄마
7: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까지 찍겠습니다.
4: 이거 다른 집까지 찍는다 어째요?
2: 어머 우리 이거 다시 막에 몇십 번
4: 연습했을까? 나는 엄마.
7: 저 준비 레디
4: 부탁할게요 엄마.
7: 액션!
4: 자 엄마
2: 긴장하지 말고
4: 긴장하지 말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말아. 액션!
2: 어머 빨리 말하죠.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태풍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0: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전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 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1: 엄마,
0: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토실토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새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건강하옵소!
2: 많이 많이 드세요!
3: 오케이, 최고입니다!
0: 오케이! 야!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세상에 내놓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 곱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나 둘 세월의 잔주름으로 기포만 갑니다. 6월 26일은 훈춘시 신안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금선 노인님의 84주세 생일이랍니다. 훈춘시 자연자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김군 씨는 아들 딸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노년을 잘 보내시라를 요청해왔는데요. 김금선 어머님께서 만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김혜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혜연 씨는 어린 시절 명절이 돌아오면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이 무척 설레었고 기분은 한층 들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김혜연 씨는 지금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밥상보다 못하다면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사랑하자 우리 연결을 요청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바로 성장의 계절이고 정열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고향의 여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나무는 큰 나무를 보고 자란다는 속담은 인간이 자라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나무는 비유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며 큰 나무는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이나 롤모델 혹은 큰 목표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주변에서 보거나 배우는 것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 모델이나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큰 인물이나 목표가 주는 영향도 그 사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오래전 한 작은 마을에 있던 젊은 나무와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 의해 전해집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한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일과 자연과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큰 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 생태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리적인 그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생명의 나무라 불렀고 마을의 중심으로 언제나 그 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긴 세월을 버텨온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큰 목표나 이상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젊은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여린 나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작은 나무들은 그 젊은 나무가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나무는 처음에는 자신이 자랄 때 무엇을 본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나무는 마을의 큰 나무를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큰 나무는 한 번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나무가 만들어낸 그림자와 그 나무 주위의 환경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랑하는 위엄을 통해 젊은 나무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젊은 나무는 큰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나무는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큰 나무의 존재가 젊은 나무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컸으며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나무는 큰 나무를 보고 자란다는 속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큰 목표나 롤모델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를 보고 자란다는 속담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롤모델은 단지 가르침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롤모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람은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더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롤모델이 주는 영향은 단순히 직접적인 가르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태도, 가치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 등을 통해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주 자신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롤모델을 찾아야

0: 노력하며 그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목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치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보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큰 인물이나 목표를 보고 자람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작은 목표나 단기적인 성취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더 큰 목표나 도전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람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어느 정도로 큰지 또한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나 이상을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현재 가진 능력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큰 나무를 보고 자라는 젊은 나무처럼 우리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속담은 결국 사람에게 있어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더 큰 성취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점차적으로 크고 도전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는 큰 나무를 보고 자란다는 속담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바로 성장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큽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더 튼튼하게 자라듯 사람 역시 긍정적인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받는 지원과 자극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환경이 결국 우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좋은 환경에 놓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 속담은 롤모델의 중요성, 자신을 초과하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항상 주변의 영향과 좋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면 나를 위한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나 자신의 몸과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실천을 고민하고 계신 주제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는 식습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언제 먹느냐에 초점을 맞춘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시지만 그 시작에 앞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 다른 생활 환경과 습관 그리고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내게도 반드시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자신의 몸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수면 패턴과 활동 시간, 식사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복 시간이 오히려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또는 예민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좋다고 하니까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생활 패턴 속에서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나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천천히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복 시간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끼니를 줄이거나 칼로리만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고루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컨디션의 기복이 크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 또는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떤 식습관이든지 단기간에만 유지되고 끝난다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간헐적 단식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긴 공복 시간을 설정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에 맞는 범위에서 조금씩 시간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갈 때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간헐적 단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몸과 생활 방식에 맞는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유행이나 타인의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균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유행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식습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은 식사 시간의 질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공복 시간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식사 시간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공복 시간 동안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복이 길어지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허기를 느끼게 되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배고픔인지 아니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인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어지럽거나 집중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현재의 방식이 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몸에 무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 동안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차와 같은 음료를 통해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생활 리듬과의 조화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과 활동 시간과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거나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면 단식의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면 부담 없이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헐적 단식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몸과 생활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식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율해 나간다면 보다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앞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습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습관은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다 보면 어떤 날은 공복 시간이 오히려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반면 또 어떤 날은 유난히 피로하거나 집중이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수면 상태나 스트레스, 활동량, 심지어 날씨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표나 방식에 나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접근이 됩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식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식사 타이밍이 달라지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이 곧 내게 맞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몸은 점차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고 이전보다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결과를 서두르기보다는 지금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고 결국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활 전체와의 균형을 점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식사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활동량, 스트레스 상태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공복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생활 리듬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단식도 훨씬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만 조절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루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 무리가 없는 활동 패턴,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간헐적 단식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규칙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 속에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6시간 공복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방식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내게도 편안한가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활 패턴과 몸의 반응을 바탕으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교가 아닌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라고 느끼게 될 때 이 습관은 더 이상 힘든 도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식사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나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전반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빠르게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겨울에 물을 먹고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네, 수천 년 동안 전해져온 이 속담은 여름 건강에서 생강의 중요한 지위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장과 위 건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인체의 양기는 겉으로 드러나고 내부는 허하고 비어있으며 거기에 에어컨을 자주 쬐고 또 찬 음료를 마시면 몸이 외열 내한 상태를 나타내어 비장과 위장이 허약해지고 설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강은 성질이 맵고 따뜻하여 위를 따뜻하게 하고 구토를 멈추게 하며 추위를 없애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추위로 인한 복통과 설사를 완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은 식욕 부족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네, 생강 속의 전조롤은 위점막과 침샘을 자극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며 위장 운동을 향상시켜 식욕을 돋우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초에 절인 생강은 신맛, 매운맛, 식욕을 돋우는 특성으로 인해 여름 식사에 특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쬐기 좋아하는데요. 네, 오랫동안 에어컨 환경에 있으면 인체가 추위와 습도의 영향을 쉽게 받아 코막힘, 발열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의 발한 작용은 한기를 몰아낼 수 있으며 흑설탕 생강물이나 생강콜라는 이러한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또 항균, 소염, 그리고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다양한 병원성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네,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네,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 속의 휘발성 오일 성분은 살균 및 해독 효과가 있는데 여름에 섭취하면 급성 위장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해산물을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일 것을 권장합니다.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우린 늘 지쳐가고 네, 생강은 또 혈액순환과 수분 대사를 촉진하고 부정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내 한습과 대사로폐물의 배설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인체 중축지지대로서 척추는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과 전반적인 운동 기능도 요지하므로 그 건강 상태는 직접 인간의 행동 능력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럼 척추가 노화되면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네, 종장년층은 어떻게 뼈를 단련해야 할까요? 네, 해군 군의대학 제2부속병원 척추외과 주임의사 조봉은 척추계 퇴행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네, 다섯 가지 전형적 표현인 시큰거림, 경직, 방착통, 저림, 둔감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시큰거림은 목, 어깨, 허리 등 근육의 과도한 손상을 나타냅니다. 경직은 아침에 일어난 후 몸에 경직되고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데 인체 노화는 왕왕 가장 먼저 척추에서 나타납니다. 네, 방사통은 방사성 신경통증을 말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저림은 피부 감각이 감퇴되는 것인데 발을 담글 때 두 다리의 냉열감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둔감함은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주면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북경대학 인민병원 척추외과 부전의사 루혜영은 규칙적인 부하 운동을 지속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게 걷기, 태극권, 팔금단, 한 다리로 서는 것은 모두 권장되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고 매주 최소 5일 요지하면 네,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종장년층은 허리를 굽히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 큰 굽힘과 스트레칭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네, 점진적으로 연습해야 뼈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각 대학교의 여름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방학 안전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방학 기간 외출 시 교통, 불과 전기 사용 및 인신 안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3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국 류항넷, 중국 영사 서비스넷, 영사 직통차 뉴 미디어 플랫폼,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현지 기후 조건, 자연 환경, 문화 습관, 사회 치안, 법률 법규, 출입경 여부 등 정보를 료해하고 단독 여행을 피하고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위와 정치 집회를 멀리하고 참여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며 관망하지 말고 부적절한 정치 언론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정규적인 영업 장소를 선택하고 유학생 신분에 맞는 업종에 종사하며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고 관련 시간 제한 요구를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사사로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벌금이나 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학업과 미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박, 음란물, 대리 송금 및 출금 등과 관련된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바, 일단 이를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 외화를 환전해야 합니다. 한국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정규적인 환전소를 통해 외화를 교환하고 저렴함이나 편의를 위해 사적인 경로를 통해 외화를 교환하지 말며 재산 손실이나 범죄자가 실시하는 금융사기, 불법 돈세탁 도구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 그리고 은행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말고 대사관이나 영사관, 경찰, 은행, 해관, 택배회사 등 명의로 여권, 소포 택배 수령 또는 불법 범죄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 경계를 높이고 낯선 계좌로 송금하지 말며 일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사기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며 신고 시 침착함을 유지하고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경찰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무인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신중해야 합니다. 네, 한국 법률에서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바 비행금지구역, 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카자흐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카자흐족은 그 인구가 약 16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카자흐족의 총 인구수는 1,5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가자족은 주로 신강 위그르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아랍 자모 카자흐 문자이며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는 슬라브 자모의 카자흐 문자와는 다릅니다. 카자흐족은 카자흐스탄의 주체 민족이기도 합니다. 카자흐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설은 15세기에 이 이름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시르하 하류 지역의 일부 목축민들이 바르카스호 남쪽의 초하 유역으로 이주했으며 이들이 통치자들의 억압을 피해 이주했다고 해서 피난자, 달리자라는 뜻인 카자흐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우순과 대응하는 단어가 카자흐라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 설은 카자흐가 바로 당서에 기재된 카사 등과 대응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어 네 번째 설은 돌궐인들이 칼이나 검과 같은 무기의 예리함을 형용할 때 카자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설은 카자흐족의 선조는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 4세기까지 중아시아에 거주한 사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카자흐족의 민족 내원은 비교적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고대의 우선과 강거, 아랍인들이 중아시아 초원의 사카인 대월시와 그 후 이 지역에 진입한 흉노, 선비, 돌궐, 철륵, 거란, 몽골 등 여러 민족이 융합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비교적 권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세기 초부터 몽골 민족이 강대해졌고 15세기에 카자흐 왕조가 세워지면서 연관이 있는 부락과 시족들 간의 연합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카자흐족 공동체의 최종적인 형성은 역사상의 백장 칸국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13세기 초 징기스칸이 서쪽 지역을 정벌하니 우선과 긍델, 내만 등 부락들이 쫓겨서 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점령한 지역 중에는 카자흐인의 유목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 후 몽골 제국은 할거 국면에 들어서고 현재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창건된 백장 칸국이 14세기의 전반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카자흐족의 조상들은 지역 정권을 세운 적이 있는데 역사상 이를 카자흐 칸국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경태 7년, 즉 기원 1456년에 백잔 칸국의 마지막 칸인 바라크의 아들 커레칸과 자니베크 칸이 카자흐의 여러 부락을 인솔해서 동쪽의 초하 유역과 타라스하 유역으로 이주해서 독립적인 정권인 카자흐 왕국을 건립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많은 유목 부락의 사람들이 카자흐 왕국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카자흐 칸국이 세워진 후 카자흐의 각 부락은 정치적으로 독립했으며 그 경제 발전이 신속했고 따라서 칸국의 영토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15세기 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카자흐 칸국은 친차 초원과 중아시아의 일부 지역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20년대에 와서는 남쪽으로는 시르하 유역, 동남부는 칠하 지역, 동북부는 바르카스호 동부의 남부 지역을, 서부는 위세크하 유역 등으로 판도를 크게 넓혔습니다. 1698년부터 1718년까지 카자흐족의 많은 부락들은 세 개의 위츠로 나뉘어졌습니다. 위츠는 지역을 지칭하는데요. 대위츠는 우부로, 중위츠는 좌부로, 소위츠는 서부로 그 영지가 나누어졌습니다. 17세기 말에는 서부 몽골의 중갈부가 강대해져서 대외 확장을 진행했으며 때때로 카자흐 칸국의 부락들을 침탈하곤 했으며 이로 해서 카자흐 칸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부터 카자흐족은 중갈 봉건 귀족 집단을 반대하는 힘든 항쟁을 진행해왔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청정부가 중갈 귀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신강을 통일했으며 이때부터 서역의 여러 민족

민족의 발전을 위한 양호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1766년에는 청정부가 신강의 일리 장군을 책봉하고 이곳에 이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18세기 60년대부터 카자흐족들은 육속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인 일리 탑성 알타이 세계 지역에 돌아와서 유목 생활에 종사했습니다. 이때부터 카자흐족과 내지의 경제 문화 교류가 날로 빈번해졌습니다. 신해혁명 기간에 카자흐족은 신강의 여러 민족과 함께 청정부의 통치를 뒤엎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 기간 카자흐족은 한족 및 기타 민족과 함께 서로 지지하고 단결 분투하여 신강에서의 국민당 반동 통치를 뒤엎고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족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카자흐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은 고장 가없이 넓은 하늘 푸른 들이 펼쳐지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네. 싱그러운 바람 따라 온산천 설레이고 내 마음도 들썩이며 고향 노래 부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여기엔 사랑도 희망도 꿈도 넘쳐나네. 아, 아름답고 정이 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여기 내가 태어나 꿈을 키워 오던 곳, 다정한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 지으며 정답게 들려오던 그 노래 아직 있네. 오늘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정이 든 나의 고향, 이곳엔 사랑도 보람찬 행복도 있다네. 아, 아름답고 정이 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박람회가 일전 북경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흑룡강 전시단은 농산물 전시를 중점으로 북대환그룹 등 공급망 주도 기업과 할빈공업대학 인공지능연구소 등 연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초로 우량종자 육성, 지능형 경작에서 크로스보더 공급망 서비스에 이르는 농업산업망의 완전한 폐쇄 루프를 선보였습니다. 이 중 스마트 농기계, 자율 순찰 점검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제품이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급망 촉진 박람회라는 국제화 플랫폼을 통해 올해 박람회에 참가한 흑룡강 농업기업들은 무인 경작 장비, 첨단 농기계 수출 등 분야에서 100개에 이르는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협력 의향을 달성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 우리성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빈 해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전성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해 월간 수출입 규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배후에는 통상구 하드웨어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동강철도 동산구 화학광물실험실에서는 직원들이 구리 전광 분말에 대한 유해 성분 특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말은 모두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운송 화물에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지난달 동강철도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운송한 구리 전광 분말 수량은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상구 시설이 지난 1년간의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의 통행 시간이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됐습니다. 동령 통상구에 새롭게 개조된 화물 검사 통로가 막 가동에 들어갔으며 년간 통관 능력이 100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동령 통상구의 단일 평균 통관 차량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단일 평균 화물 통관량은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유입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산업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성은 크로스보더 물류 통로를 대외 개방 중심지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꿀 생산 공장 아미론에서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 꿀은 무균 포장, 조온 농축 등 공정을 거쳐 국내 인기 제품으로 변신하며 꿀 한 톤의 수입 수출 과정에서 5천 원 이상의 리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성의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1,382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호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상구 통관의 효율화, 신규 업태 확장, 산업 현지화 및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인해 용강의 개방 동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문화관광 전역관광 특색설명회가 일전 연결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동북 슈퍼리그 경기에서 하얼빈팀과 연변팀의 맞대결이 연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현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흥룡강성의 여름 문화관광 자원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우리성은 2026년 여름 피서 관광 베스트 코스와 해민 정책을 중점 발표했습니다. 할빈 이춘 흑하

할빈 목당강 개서 칠대하 풍정생태 코스는 오상봉황산, 횡도하자 백년마을, 경박호, 흥계호 및 칠대하의 챔피언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할빈 대경 지치할 미식학습 코스는 할빈의 공업과학관광, 대경의 철인 왕진이 정신학습, 지치할의 불고기 미식과 자룽습지 생태를 융합해 학습과 미식이 결합된 복합상품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우리성은 고객 사랑 서비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흥룡강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실내 홍보 플러스 실외 교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흥룡강 문화 관광의 영향력을 연길의 거리 곳곳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동북 슈퍼리그 경기장 밖에는 흥룡강 문화 관광 특산품 전시관이 마련돼 흥룡강 각지의 무형 문화재 수공 예품, 지역 특산물, 문화 창작 상품 및 관광 기념품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장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2026년 향촌 슈퍼리그 전국대회가 최근 소노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16개 팀이 참가해 8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각계 각층의 기층 간부, 기업 직원, 청년 학생, 일반 주민들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46개 부스가 동시에 운영됐고 11개 향진이 지역 특산물을 선보여 관중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6월 29일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족 문화관, 해림진 신압촌, 영안시 조선족 중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 문화유산 된장 제작 및 전시 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 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8번째 시간입니다.

0: 어떡해요. 혜원이 말없이 이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너무 걱정돼요.
1: 그러게 말이요.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걸까? 전화도 없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0: 성글씨, 우리 집 주변에서 좀 더 찾아봐요.
1: 그러지.
0: 혜원아!
2: 혜원아! 혜원아!
0: 혜원아! 성글씨! 저기 봐요, 저기! 저 앞에, 저기 혜원이 아닌가요? 저기!
1: 맞구만!
0: 저기 신호등 저기예요!
1: 맞아, 맞아, 맞아! 혜원아! 혜원아!
0: 혜원아! 아니, 아니, 붉은 등인데 제가 어딜 마구 건너요!
1: 혜원아! 거기서! 멈춰! 위험해!
0: 혜원아! 혜원아, 위험해! 아니.
3: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다들 멈춰 기다리는데 혜원이만 그 신호를 보지 못한 듯 무작정 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딘다. 그 순간 정신없이 그를 향해 달려간 성금이가 혜원이 온몸깃을 쥐고 뒤로 힘껏 잡아당긴다.
1: 혜원아! 성금이!
0: 아, 정말!
1: 혜원아! 너 이 시간까지 어디 갔댔어? 말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어?
0: 혜원아, 괜찮아?
1: 성금이 발을 다쳤구만. 피가 났어.
0: 괜찮아요. 혜원아, 다친 데 없는지 보세요.
4: 엄마는 괜찮아요?
1: 혜원아, 넌 다친 데 없어?
4: 없어요. 안 다쳤어요. 승모는, 승모는 어떡해요?
0: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1: 빨리 집에 가자. 성금이, 일어나. 다른 데는 다친 데 없어?
0: 네, 괜찮아요. 방금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좀 긁혔나 봐요. 우리 혜원이 찾았으니 됐어요. 얼른 집에 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가자 혜원아.
3: 무서움에 한껏 졸이고 있던 마음이 삼촌과 숙모를 만나자 한꺼번에 풀려버린 혜원이가 집으로 가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눈뿌리가 쏙 빠지게 욕을 먹고 난 혜원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울면서 다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혜원이는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집중하더니

0: 성거리네 집. 성금이와 성거리가 음식 준비에 바삐 보내고 있다.
1: 아, 성걸 씨.
2: 어.
1: 이 고기 좀 다져줘요.
2: 어, 알았어.
1: 아, 그리고 이 파도요. 어,
2: 그러지. 그런데 성금이, 우리 식구만 먹을 건데 요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요?
1: 많기는요. 아버님 70세 생신상인데 식당에 가서 쇠자는데 아버님이 기어코 집에서 쇠겠다니 별 수가 있나요? 집밥이라도 정성스레 준비해야죠.
2: 우리 아버진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어서.
1: 아, 그나저나 어. 이 반찬들이 아버님 입맛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대로 따라하긴 했는데.
2: 그럼 어디 볼까? 너무 맛있기만 하구만. 문제 없어. 합격이요.
1: 그래요?
3: 내가 문 열어요.
1: 어, 그래.
4: 아유.
3: 아, 언니, 할아버지, 언니, 엄마,
5: 아유, 아유, 아버지, 어머니,
1: 오셨어요.
5: 아이고, 우리 혜원이 왔구나.
1: 네, 삼촌.
6: 아, 누워. 무슨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워요?
1: 벌써 군침이 돌아요.
2: 그래?
1: 그래. 맛있는 거 많이 했다. 얼른 밥 먹을 준비해. 네.
3: 아니야, 언니, 나 공부할래. 먹을 거 많은데. 언니 알려줘.
1: 응? 아, 그래? 가자. 응. 우리 돌아가자.
3: 응, 내 방으로 응. 가자.
2: 성금이, 혜원이 앞으로 교원 사업을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지 않소? 하영이 같은 꼬맹이한테도 저렇게 인내심 있게 잘 가르쳐주는 거 봐. 어?
1: 그러게요. 이 집안에 교원 한 명이 또 더 늘 것 같군요. 혜원이가 날 닮았나요?
2: 맞어. 혜원이 당신 닮았어. 생각해보니 예전에 당신이 혜원이를 저렇게 정성들여 가르쳤는데 그 덕에 혜원이가 공부를 잘해 대학까지 간 거잖소.
1: 그러게요. 그때는 철부지 꼬맹이였는데 어느새 저렇게 대학생이 다 돼서 내 딸을 가르칠까요?
2: 제자 한 명을 잘 양성해놓으니 이제 하영이 공부는 쉽게 시킬 수 있지 않소?
1: 그런가요? 그렇다면 보람이 있네요.
2: 아, 보람이 있고 말고.
0: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새 어느덧 요리 한상이 푸짐히 차려지고 70세 생일을 맞은 성거리 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생일상에 마주 앉는다.
7: 며느리, 아, 집에서 조용히 식구들끼리 먹자는데 뭘 이렇게도 많이 차렸어. 산딸이 부러지겠네요.
8: 풍성하구만.
1: 아버님 생신이신데 대충 차리면 안 되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8: 아유, 고맙소.
2: 아버지, 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8: 그래, 그래.
2: 건강하세요. 어. 얘들아, 할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려야지. 어?
8: 그래, 우리 손녀들의 술을 받자구나.
1: 자, 받으세요. 어.
8: 여보, 난 참 행복한 사람이여. 자식들이 효성하고 손녀들이 잘 자라고 가정이

0: 화목하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1: 그러게요. 영감, 아. 우린 참 복도 많네요. 이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당신 건강하세요.
0: 그래야지.
2: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0: 급하기 애한 저녁상을 마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성금이 곁에 혜원이가 슬쩍 다가온다. 승모, 내가 도와드려요?
1: 아니, 말만 해도 고마워. 넌 어때? 대학교 생활은 적응할 만하니?
0: 네, 재밌어요. 그리고 승모, 나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1: 비밀? 그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0: 승모한테만 알려주고 싶어서요.
1: 그래, 무슨 비밀인데?
0: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연애해요.
1: 그래? 이번엔 남자친구 확실하지?
0: 네, 확실해요.
1: 그럼 승모가 이제 한번 맞춰볼까? 혜원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
0: 네? 승모가요? 그럼 한번 맞춰봐요.
1: 승모 생각엔 혜원이랑 초중 때 한 반에 다니던 그 남자친구?
0: 승모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1: 살그머니 손잡고 다니다가 승모한테 들키웠었지?
0: 이야, 우리 승모 대단하시네.
1: 그래, 혜원아. 연애도 센스 있게, 응? 미리 선을 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 알지?
0: 알아요. 승모, 저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1: 그래, 이건 마음에 드네. 연애라는 건 결혼과 별개라 했나?
0: 몰라요. 어쩜 난 결혼까지 쭉 갈지도 몰라요.
1: 그래?

0: 그날 우스개처럼 말하던 혜원의 결혼은 진짜가 됐다. 대학 시절부터 졸업, 출근에 이르기까지 7년이라는 마라톤 연애를 해온 혜원이는 진짜 그 친구랑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혜원이의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던 그해, 성금이와 성거리는 딸 하영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주게 된다. 혜원이 결혼을 앞두고 성거리네 식구들이 모두 모인다.
1: 언니, 결혼 축하해요.
2: 그래, 고마워 하영아. 우리 하영이도 대학생이 됐으니까 언니가 축하해줘야지. 언니가 미리 선물을 준비했어. 짜잔.
1: 진짜? 와, 나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언니 최고야.
2: 빨리 펼쳐봐, 마음에 드는지.
1: 우와, 최신식 패드. 아유, 대학에 가면 꼭 필요한 건데 언니 너무 고마워요.
2: 그래, 우리 하영이는 언니가 있어서 좋겠네. 대학 입학 선물도 이렇게 멋진 걸 받고 말이야.
1: 그럼요. 아니 참, 엄마, 엄마도 언니 결혼 선물 준비했잖아요. 얼른 내놔요, 다들 보게.
3: 결혼 선물?
2: 그래 혜원아, 너 잠깐만 기다려봐.
3: 나 공부 잘해야 돼.
2: 짠!
3: 드레스?
4: 숙모, 이건 드레스잖아요. 너무 예뻐요, 숙모.
2: 그래, 혜원아. 이건 숙모가 널 위해 특별히 주문한 드레스야. 가장 예쁜 결혼 첫날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간직하길 바란다. 결혼 축하해.
4: 숙모, 고마워요 숙모.
5: 당신 언제 이런 것까지. 왜 난 전혀 몰랐지? 너무 놀란 선물이구만.
2: 이건 우리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 당신은 몰라도 돼요. 태원아, 드레스 마음에 들어?
3: 네, 너무 우아하고 예뻐요.
2: 나 입어봐도 돼요?
3: 당연하지.
1: 와, 엄마, 이 드레스 너무 예뻐요. 나도 입고 싶어.
5: 아, 우리 하영이도 결혼하고 싶어?
1: 아니, 아빠는 참 결혼한 거예요. 그냥 이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요.
2: 그래 하영아, 네가 결혼하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를 맞춰줄게.
1: 네.
2: 됐지? 하영아, 가서 언니 드레스 입는 걸 도와줘.
1: 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9번째 시간입니다.

0: 드레스를 받쳐 입은 혜원이가 하영이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방에서 사뿐사뿐 걸어 나온다.
1: 어때요 어머니? 이쁘죠?
2: 그래 이쁘구나.
3: 이쁘다 이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됐구나.
0: 할머니 할아버지 어때요?
4: 그래 곱구나 곱. 너무 곱다.
2: 할머니
3: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혜원아 너 숙모한테 감사드려야 한다.
2: 네. 감사는요 가족끼리. 그런 인사는 안 해도 돼 혜원아.
4: 며느리 고맙네. 우리 혜원이 결혼해 누구도 생각지 못하던 선물을 며느리가 준비했구만. 아이고 우리 혜원의 애미도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야.
2: 네 고마워요. 정말 정말 잘 살겠습니다.
1: 아 우리 언니 얼굴이 붉어지네. 언니 형부랑 결혼할 생각하니까 벌써 막 설레지.
2: 여기 너 이제 못하는 말이 없네 이거.
1: 너 한번 당해봐. 너 거기서.

0: 드디어 혜원이 결혼식 날이다. 이른 점심부터 예식장에는 결혼을 축하하러 온 친척들이 줄지어 선다. 신부 대기실. 신부 화장을 곱게 받은 혜원이가 미리 도착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결혼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단아한 치마 저고리 차림에 머리를 뒤로 정리 얹은 성금이가 들어선다.
1: 혜원아.
2: 숙모.
1: 여기 있었구나. 어디 보자. 참 예쁘구나 새 신부.
2: 고마워요 숙모.
3: 안녕하세요. 우린 혜원이 친구들이에요.
1: 그래 일찍도 왔구나.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좋겠다 혜원이는.
2: 네, 대학교 때 단짝 친구들이에요.
4: 혜원아, 이분이 네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숙모야?
3: 신부 머지않게 이쁘네.
1: 그지? 너희들 날 알고 있었니?
5: 네. 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학교 때 혜원이가 늘 숙모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마 엄마라는 말보다 숙모라는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1: 그래? 혜원아. 자, 어디 보자. 우리 혜원이. 널 처음 볼 땐 요만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가네. 잘해준 것도 없는데 시간만 흐르는 것 같구나.
2: 아니에요 숙모, 저 늘 고마워요.
1: 그래, 숙모가 한번 안아볼까?
2: 자, 숙모.
1: 혜원아, 잘 살아야 해.
2: 네, 꼭 잘 살게요 숙모. 고마워요.
0: 처음 보는 성금이에게 무작정 동동 매달리던 작은 꼬마가 이젠 숙녀가 돼버렸다. 안으면 품에 쏙 들어오던 아이가 이젠 오히려 가늘고 긴 팔로 성금이를 감싸 안아준다. 당황해서, 어색해서, 난감해서 수많은 이유로 먼저 다가가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성금이는 좀 더 으스러지게 혜원이를 안아준다. 그렇게라도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혜원이에게 더 전해지길 몰래 바란다.

자, 여러분. 자, 신랑 남진우 군과 신부 최혜원 양의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멋지고 예쁜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혜원의 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 누나랑 함께 부모석에 앉은 성가리의 눈빛은 시종 혜원이를 떠나지 못했다. 성금이는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결혼식 진행을 지켜본다.
1: 사돈, 네. 혜원이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아니에요. 혜원이가 시집 가는데 당연히 와서 축하를 해야죠. 성금이한테서 효은이 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제 손녀같이 느껴져요. 사돈이야말로 그동안 효은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1: 어쩌겠어요. 제 성군인데요.
2: 웬만한 젊은 부모 못지않은 정성으로 효은이를 키웠죠. 이제 다 키워 시집까지 보내니 사돈들 시원섭섭하시겠어요.
1: 네. 저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2: 그러게 말입니다.
1: 네.
3: 자, 이제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4: 바쁘신 와중에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많은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고 사랑해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꼭 감사를 드리고 싶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 나이에 제가 잘못을 할 땐 엄한 선생님이 되어 따끔히 가르쳐주고 또 병이 나서 아플 땐 제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나를 치유해준 사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남 몰래 속을 썩이고 함께 아파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첫 어른이 되던 순간에도 또 진로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에도 사랑을 속삭이던 대학 시절에도 돌아보면 내 뒤엔 늘 고마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숙모입니다. 숙모, 고맙습니다. 혜원이 오늘 시집 가요, 숙모. 절 받으세요.
0: 목매인 목소리로 말을 마친 혜원이가 신랑의 손을 잡고 성금이 쪽으로 걸어온다.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는 성금이 앞에는 혜원이가 신랑과 함께 큰 절을 올린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성거리와 성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눈에도 어느새 이슬이 맺힌다. 혜원이 결혼식이 끝나고 성금이와 성거리가 나란히 집으로 돌아온다. 복적이던 곳에서와 그런지 오늘따라 집이 유난히도 고요하게 느껴진다. 성금이가 간단한 과일 안주 삼아 와인 두 잔을 따라 놓고 성거리를 부른다.
5: 여보, 우리 와인 한잔 할까요?
6: 어? 당신이 어쩌다?
5: 오늘따라 집안이 너무 조용하네요.
6: 하영이가 기숙사 생활을 한 후론 덜 이렇게 조용하지.
5: 혜원이도 결혼했으니 당신 이제 한시름 덜었어요.
6: 그래, 이젠 결혼까지 했으니 둘이 잘 사는 일만 남았지.
5: 그러게요. 당신 그동안 삼촌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혜원이도 그 마음 알 거라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젠 애들 축복만 해줘요.
6: 그래야지. 당신도 그동안 혜원이 때문에 고생 많았어. 오늘 혜원이 당신한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 속으론 눈물을 흘렸어. 혜원이 앞으로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요.
5: 당신만 기억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6: 나야 이젠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소.
5: 여보, 돌아보니 우리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군요.
6: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중년을 넘어섰구만. 돌아보면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았던가 싶어.
5: 뭐 벌써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앞으로 20년, 30년도

0: 나겠지?
1: 상상해보니 참 재밌군요. 그날까지 우리 아프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나란히 잘 살아봅시다.
0: 그러지. 당신 날 만나서 행복했어?
1: 새삼스레, 그건 왜 물어요? 그래요, 행복했어요. 만족해요.
0: 고맙소. 일하고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그것만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래도 내가 벌어놓은 가장 큰 재산은 가족이고 당신이구만. 당신 있어 내가 든든하오.
1: 여보, 하영이 아빠. 우리 한잔 부딪혀요.
0: 그래.
1: 자,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0: 애들의 행복을 위하여.
1: 짠.
2: 부부간의 대화의 밤은 길고 행복했다. 성거리와 성금이는 술잔을 부딪히며 앞날을 그렸고 자식의 행복을 축복했다. 그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핏줄이어서 닮고 사랑으로 이어진 한 몸이게 닮아가고 그 끈끈하게 이어진 사랑으로 요구가는 진한 인생에게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늙으면 그런 우리를 닮은 또 다른 모습들이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엮어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참 맛있는 것이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일전 북경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흑룡강 전시단은 농산물 전시를 중점으로 북대환그룹 등 공급망 주도 기업과 할빈공업대학 인공지능연구소 등 연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초로 우량종자 육성, 지능형 경작에서 크로스보더 공급망 서비스에 이르는 농업산업망의 완전한 폐쇄 루프를 선보였습니다. 이 중 스마트 농기계, 자율 순찰 점검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제품이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급망 촉진 박람회라는 국제화 플랫폼을 통해 올해 박람회에 참가한 흑룡강 농업기업들은 무인 경작 장비, 첨단 농기계 수출 등 분야에서 100개에 이르는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협력 의향을 달성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 우리성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빈 해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전성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해 월간 수출입 규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배후에는 통상구 하드웨어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동강철도 동산고 화학광물실험실에서는 직원들이 구리 전광 분말에 대한 유해 성분 특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말은 모두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운송 화물에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지난달 동강철도 통산고를 통관한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단일 평균 화물 통관량은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은 유입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산업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성은 크로스보더 물류 통로를 대외 개방 중심지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꿀 생산 공장 아미론에서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 꿀은 무균 포장, 조온 농축 등 공정을 거쳐 국내 인기 제품으로 변신하며 꿀 한 톤의 수입 수출 과정에서 5천 원 이상의 리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성의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1,382억 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상구 통관의 효율화, 신규 업태 확장, 산업 현지화 및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인해 용광의 개방 동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문화관광 전역관광 특색설명회가 일전 연결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동북 슈퍼리그 경기에서 하얼빈팀과 연변팀의 맞대결이 연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현지에서 개최된 가운데 흥룡강성의 여름문화관광 자원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우리성은 2026년 여름 피서 관광 베스트 코스와 해민 정책을 중점 발표했습니다. 할빈 이춘 흑하 휴양 코스는 이춘의 홍송림에 오대련제 화산광천, 흑하의 국경강 풍광을 활용해 섭씨 20도의 삼림 휴양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할빈 목당강 개서 7대하 풍정생태 코스는 오상봉황산, 횡도하자 백년마을, 경박호, 흥계호 및 7대하의 챔피언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하얼빈 대경 지치할 미식학습 코스는 하얼빈의 공업과학관광, 대경의 철인 왕진이 정신학습, 지치할의 불고기 미식과 자룽습지 생태를 융합해 학습과 미식이 결합된 복합상품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우리성은 고객 사랑 서비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흥룡강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실내 홍보 플러스 실외 교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흥룡강 문화관광의 영향력을 연길의 거리 곳곳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동북 슈퍼리그 경기장 밖에는 흥룡강 문화관광 특산품 전시관이 마련돼 흥룡강 각지의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지역 특산물, 문화창작 상품 및 관광기념품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장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2026년 향촌 슈퍼리그 전국대회가 최근 소노 경기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16개 팀이 참가해 8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각계 각층의 기층 간부, 기업 직원, 청년 학생, 일반 주민들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46개 부스가 동시에 운영됐고 11개 향진이 지역 특산물을 선보여 관중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6월 29일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족 문화관, 해림진 신합촌, 영안시 조선족 중학교

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제장 미천시 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0번째 시간입니다.

0: 비는 뜸해졌으나 아직 묻지는 않았다. 오랜 시간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어머니는 차차 의식을 차렸다. 퉁퉁 부은 눈을 가까스로 뜨고 보니 여전히 어두컴컴한 그 방이었다. 상처의 고통도 때를 같이하여 깨어나 일제히 밀려 들어왔다. 무진 아픔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어머니의 열 손가락 끝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성한 곳 하나 없었다. 그는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어 그저 벽에 모로 기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놈들 앞에선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증오의 세찬 불길만이 활활 타번졌다. 그러나 지금은 모진 아픔이 그를 갈기갈기 찢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슬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핏방울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수자와 덕견이는 덕송이 아버지를 따라 뚫고 나갔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때 그는 경결이 남아서 만자를 안고 성매를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뜻밖의 왕죽과 왕류수에게 맞다 들렸다. 사강가에서 옥자의 할머니인 왕할머니가 만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애는 틀림없이 울며 엄마를 찾을 것이다. 그는 또 수연이와 덕강이, 강영천에게 생각이 미쳤다.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 원수놈의 손에 걸려 죽지도 살지도 못하니 정말 괴로웠다. 죽어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었다. 아, 이 애미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전신이 칼로 에이는 듯 아파나서 몸을 웅크리었다. 목이 말랐다. 그는 혀를 내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빨았다. 뜨겁고 떫고 차가운 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하, 공산당, 반로군, 항일전쟁, 혁명, 그것이 아이들이 가득 달린 자기에게 무슨 좋은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 딸이 곁을 떠나버려 애미로서 자식을 위해 근심 걱정거리로 마음을 조인 것이며 혼자서 산과 밭을 헤매며 가진 고생을 다 겪다가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누굴 탓하겠는가? 어머니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속이 덜컥했다.
1: 어쩌면 내가 누굴 원망하나? 공산당과 반란군을 원망하나?
0: 그는 공포로 하여 아픔을 잃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1: 공산당과 반란군이 나쁜 것이 뭐냐? 그들이 나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아주버님 가정에 피 맺힌 원수를 공산당이 갚아주지 않았는가? 공산당과 알러군이 없다면 난 뭘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는 부잔 놈들이 억압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꿈속에서도 상상 못할 고마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0: 어머니는 다시 남편한테 생각을 옮겼다.
1: 그이가 떠난 지도 엉근 몇 해 잘 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구나.
0: 어머니는 또다시 아이들을 그려보았다.
1: 우리 애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 영천이 옷도 한 장. 그들은 언제 돌아올까? 혁명은 어느 때야 승리하는지. 이 고통스런 나날은 언제쯤 끝을 맺겠는지. 너희들이나 잘 싸우거라. 이 늙은 것은 생각지 말고.
0: 집안 팍이 다 목질한 듯 새까맣고 불빛 한 점 볼 수 없었다. 여름날의 밤은 길지 않은데 왜 날이 밝지 않는가? 어머니는 악을 쏘 겨우 일어났다. 무쇠처럼 단단한 벽에 기대서서 피가 랑자한 머리를 무겁게 들여왔다. 남산에서 비 온 뒤에 흘러내리는 홍수의 세찬 흐름 소리가 들려왔다. 먼 곳에서 닭이 회를 치며 울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성매와 란자와 덕수 나바이가 그의 흐리마리한 눈앞에 밟혀왔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입가의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자기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담이 작다고 생각되어 속으로 화를 내며 자신을 꾸짖었다.
1: 혁명을 하려면 싸움을 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며
0: 그의 리성이 입을 열었다.
1: 공산당과 반로군이 없으면 중국은 벌써 망하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인민들 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만약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워 물러선다면 공산당과 반로군이 어디서 솟아나겠는가? 네가 혁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널 죽이려는 놈이 있다. 그래,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 안 된다. 영천이가 말하기를, 소련에선 혁명이 성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숨을 내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닌가? 나 같은 러파 하나가 죽는다 한들 무슨 관계가 있나? 다만 후손들이 좋은 생활을 누리고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가 이 늙은 목숨을 바치는 게 뭐가 두려울까? 아들과 딸, 그들이 공산당을 따르고 영천이를 따르면 된다. 공산당은 그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영천이는 어린 것 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철공이는 공장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난 공장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내놓겠다. 병기 공장, 이것은 외놈을 물리치는 우리의 미천이다.
0: 어머니는 고통이 좀 덜어진 듯하고 가슴도 훨씬 후련하였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창살로 스며드는 촉촉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1: 날이 곧 밝는다. 영천이, 수연이, 옷한장, 덕강이, 그들은 곧 돌아온다.
0: 고쳐서는 괴력은 놈이 사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가니 알프게 생긴 한 여자가 손에 바구니를 들고 황급히 다가와서 애걸하였다.
2: 나리, 그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온종일 죽물 한 모금도 입에 못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네, 먹을 걸 좀.
0: 괴력은의 입에서는 술과 마늘 냄새가 확확 풍겼다. 그는 처음엔 딱 잡아떼다가 새하얀 운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0: 어머니는 웬 사람이 자기를 흔드는 것을 어슴푸레 느끼고 벌겋게 부어오른 눈을 떴다. 행디 어머니였다. 행디 어머니가 그의 상처를 조심스레 씻고 있었다. 온 얼굴이 눈물투성이가 되어 흐느끼고 있었다.
1: 아주머니, 그놈들이 정말 악독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때리다니.
2: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0: 어머니는 그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를 위안하였다.
3: 괜찮아. 여보게, 나 견딜 수 있네.
0: 어머니는 다시 걱정스레 물었다.
3: 행디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0: 행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 세차게 흐느끼며 급히 말을 돌렸다.
1: 그는 일 없어요.
2: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서 뭘 좀 드려요.
0: 어머니는 기름떡과 닭볶음은 먹을 수가 없어서 죽물만 몇 모금 마셨다. 행디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죽물을 또 넣느라 서두르다 나니 가슴이 얼마간 풀리었다. 하지만 눈물은 아직도 줄줄 흘러내렸다. 이튿날 날이 개였다. 넓은 들은 축축하고 싱긋한 흙냄새를 풍기었다. 산 우나 산 아래나 온통 새파랗다. 풀잎들과 나무 가지들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안고 마치 줄에 꿰맨 은구슬 마냥 반짝거리고 있었다. 빗물에 씻겨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들꽃들은 방금 성숙기에 들어선 소녀의 얼굴을 방불케 하였다. 밀 가을철이 다가왔고 푸른 싹들도 후치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벌판에는 농군 한 명 찾아볼 수 없이 가는 곳마다 외놈들의 말들만이 욱슬거렸다. 짐승들의 성미도 제주인과 흡사하여 내 닦다가는 여기저기서 마구 뜯어먹고 제멋대로 날뛰어 밀과 어린 싹들을 발굽으로 흙탕 속에 짓밟아 버렸다. 어머니는 왕죽과 왕류수가 인솔한 한 무리의 적들에게 이끌려 북산으로 갔다. 두 놈이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끌고 갔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피땀이 스민 밀밭이 깡그리 짓밟혀버린 것이 자기 몸의 상처보다 더욱 고통스러워 깊이 한숨을 지었다. 산등성리에 올라선 어머니는 약간 구부러진 등을 쭉 펴고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그의 헝클어진 희슥희슥한 머리칼 며더리가 산들바람에 흩날리었다. 그는 무연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둘러보았다. 오늘따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더더욱 각별히 정다운 느낌을 안겨주었다. 꽃봉오리들은 천연

애들처럼 그를 향해 미소를 던진다. 만물이 모두 그에게 손을 휘젓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생을 사랑하고 삶을 갈망하는 뜨거운 격정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지금 그의 뒤에는 죽음이 뒤따르고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